0: 저스틴 팀페와 함께하는 스위치 최고의 음악 K-POP.
1: It's Fritz. Beste Musik. K-POP mit Justin Timpe.
2: 안녕하세요. Und Leute, so klingt die Uber Arena in 12 Tagen.
3: This is for all my ladies who don't get hyped enough.
2: Achtet die Fans. Ah, herrlich.